As though such a pain is beautiful, yeah. The same as you. 희망은 실망을 웃음 망은 전망을 다. 사랑이 깊어질수록 아파.